Maji chao yin nang, rancho pyo me zhe di, loka di gya zo dan, dambi yi pang zhe, mang zhe zung zhe ji, me to dung zhe ji yin si xie zhe. Ta di nang ne, te sa ge ge dung di, man zhe de di zong da, ayu nang ge ta yu dang, gong hai nang ge si di, di de chi cha yu. Ti yin si ge ya, gyun zhe yang kar rea se zong. Ta de ngane cha xia zong na, ri zhung le ri ki chue du, te sa ge ge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zhe nyang a ki gya bo si, xie zhe di de chi cha yu. Te sa ge ge dung di, ta ji pang zhang si ne da, ci gang ge chang di la de di zong da, te sa ge ge dung pi wei ki chen bu dun di, 이게 동장다 지역에 중요해요. 대인들 중주년아 기대부 인스 등재 지역이요. 니네 기사 대비 중디네 나의 지도기 다 지금 지시래 막둔기 럼로회 변조기 지시래 지시 망쇠당 폐기 다 중지 교재 그게 도를 신주체 교수님 제시 전단대 하장기 친구요. 대인들 좀 기사 대비 중디 전단직 시작 근디기 전신스 대시기 숨내 차이 샤워지는 야가기 망하 바랏네 독주래 라마니아

0: 메션은 전어당 채소라 뇌지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예
1: 메션 응고 시즌아 난초 겐다 윤선지 야근 등지 미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아다 로닝 칸소 모조름뒤 체서 미치하위 조진주지 제조시므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디소당기니 차라 재미켜

0: 참벌 내봐. 다워디 파르제타 다오 공매 파르제 통년부 총디 중미 제주 인공 등장기 총소타 십수지 계기 인공 초발 니차 총유버시 계급 비교로 올린 인공 뜻십 전년 대내 심주 문바 주의 초장 选拔 何小英기 세리타 투창 대신 치료기 서동기 인공 퇴송례 계절례 고르차 고차와타 대추 신도 수배지기 고주 당의 중심 인공양 퇴송당도는 계절 니사 니차와 게난기 능놈기 신공 퇴송리에 계제 니슈 작송창아 파와타 티 계지 파르제리에 문세 퇴배마오 유지주유 소래 퇴기비에 소래니 퇴배 신공티 다왕아바라 더송타 퇴송리에 무퇴파르유 대추 더송기 정시티 다와기에 뒤마라 파와타 퇴송기 정시니 다류 다오 숨바라 차분리에 파와라 균도 중지 다오 숨 뒤마라 퇴송리에 파와타 다오디 퇴송기 파르제디 다오 고물리에 계제니 직사직파르디 퇴삼기 신도사바디유 망중유강기 우주변조를 제법개바 원빈기 퇴내기 조피실리교를 진보르타 퇴삼정신기 괴고체를 진배왕기 레리카지기 진공 판리조교를 구이지도유 김주 전용 추제수준타 김주 사와조기 록체수준 도수용옥둔타 장수 레리제기 진공 더송리에 최신민자외통리에 바르비에 나바툰 유치주유바시
1: 디글레군에비외네추 当中央企当永所央台北西军协制大瓦组部团拉林达尔会陆总陆续及局的局地带年前母体恶动协别中央组织措穷西三年团前不久了在对协别来军来把的主笔话是家对突战村队托中央组织措穷卡企及时书记习近平给松懈开进团组队团前个组队开进的共同陆总团拉达尔丁色切局地浪色顿部团 母体恶动切片中央组织措穷给跟着他来跟来给规制协助拦着借得给不当我谈陆总陆续批评的最近年少的年行组织党得归组织来团了新旧团规制切一把时中央组织措穷卡给措促席只有三年团第三期七夕期从年头的动我谈当中央期母体组织措穷恶动切片七夕期生气了五金定色切把 三六团采取党中央给特区规制套及各种用物切点陆总陆续腾进业务切片让多人心谈陆点局面人心切入动口党中央给特区规制团及给书记习近平给组团开进的共同团结采取了自己的密点三六五星投入动物团我在特别那段他得了有三七八

0: 今年，六连塘密码陆续接近十七日退脱别，重建为火车队归西田段当月。建设机构抗击国际陆军团提醒建设机构抗击职业地下给建国陆军所属于。三个连接，空三三九年之初，看巴萨拉姆拉团，电子文件一，连线给我南看密码接不拉谁。
1: 面面大吉气，俺就六八出吉吉。
2: 面面不吉气，俺就六八出吉吉。出吉吉气，俺就出至六八七。
3: 长途不便之注意，莫吃一宿子，六八七。
4: 面吉气这样是江浙切磋。
5: 扬州人民只要你，俺们这边的杨村西。
6: 说出康西气，与天闽南共而起。
7: 미리카기 경지 야게다 퇴문 구비니 중화 미리기 속자 내사다 독쇼 내사 여완 내사 제이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쇼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 이제 같이 모르고
1: 오마시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죄 말이. 빠나 녀 우츠 총쇼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모이지. 오시 오게
1: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하다. 니르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조 시지이.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폰기 로지 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전무여다 체난자 다다니 심빌린 챔티나 베종 롱칭 닌칭리콘 강기 롱칭자 시빌란 이치빌린 챔디시 샬문티 안젤린 챔니로
3: 집에 참로 희자
2: 집에 참로 희자 다시한라 나가 로정주부 주무여달라 장천조제的 清洁节了，做了日的黑鸡营。

Gazi Lochon Chobo Chomoyo de Chigila, Tangaga, Jantan Zoja de Chari Zoja Gina, Chigi Nunga, Makahikata, Jantan Zoja de Tinga, Mudoan Zinzo Shisaji Zoja Shi. Yaman Kahika, Jantan Zoja de Choga, Chindri Lilo Toto, Chindri Lim Loto de Sibuku Toja Zona Zosi Shi. 다라몽가히가 로촌조보조모요데가 담보 르제톤라 디모지다 인조도 르제톤카라 자자치우가 르젠젠도 남반나초 전란데미고니 베히여시 르제바여도 로초와도 다총반노히 롱가 전탕은히 종이 잠한전히시 디모디히라 조보촌촌여데라 증아여시 제기가 말라잠라 감보이와나 아주도 지르륜킨 라 고자가 생효시시 어제디 책에 써놓은 희차히 돈 언요. 돈주 매비 라바도 친구 맞이던 자우가 또 효제가 젠더 뜨기 공연 대비 꼬니 내랑 안 줘봐라 계속 해봐도 친구이. 저한테 걸린 화장 세모여시 돈주 매비가 또 친구 맞다나 젠더 자 젠란시 블로그 제도 총조 편성가 난장 요민나 류경도 추지 루즈 친지인이양 젠도제 난장시시라 롱롱건 젠도건 젠랑시여시 젠지인디 젠도는 슝킹가 니빠 잠닝아 젠랑다 샤완조그시 가시 젠랑도 자가시나 젠라이 천편제 젠랑다 천타 제바도 젠랑동가위 루즈바 제바주시 가시 가와 차칭이나 리조제 통타야 매발 조시시 다 공가 뇌서티기 골하모마제 동안 히나 잔천조제다 르전전의 거 전람도 전조제 전람도 총어가 전람제시 쉐바가 전람도 쉐바이 체계제시 시디 르전전의 제 전람도 전조 전람도 만자사나 Janchenna Mercedes Shubi Jinla Shidi Deka Mercedes Unsunna Janchenna Jekeli Kongja Dinkar Shibi Shubi Chikhido Mada Mubarcha Unchado Wengin Janjawa Lidri Shibi Shubi Chikhishi Yinba Masi Jekecha Jahyula Dini Lada Shibi Shubi Chikhishi Janshi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도 조 사슈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등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3: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야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네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더도 미배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네이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다 주포 미마 츠링가 자니 들리데 니보 오종 샹자 안도여 자니 들리데 미마 츠링 츠비 자니 들리라 가보요 비센로 탄지라 퍼지인 가보용 아이호

아니 독쟁지 얘기 되니 응인죽 얘기 되니 진죽 얘기 되니 양죽 대조 리빠시 봐라 되니 아니 나서 베게 체제다 메인다 아니 치다 아니 나가 튀어왔으나 나야나 죄바 다 타이바지다 죽여레스 아니 된대게 민치 죄바 대소 저발라 되니 아니 대소 거다 아 되니 담비 취주쇼리나 나 이제 아 되니 마식쇼리나 너나 루니지 아 죄자 루니 이제 나든 타이바데 아 아니 미지 제바데 속다 땡겨레스 따땡 안 소파 간데서 그룹 받답 대치게 잡아이나 안소 베게지 이게 좋아하거나 자위 찬이 미기다 진주니시 미기다 진주 닝규베가 망게 야마텔라 아 아니 고제다 도제다 응주다 진주다 양주 아 되네 양게 라소파 아니 갑톱 갑톱라 강 열기나 대소 잡아라 때니 아니 대주 뭐 때비고 민족이 다 빼잡아이나 가서 장능이야 근데 길 빼잡아이나 장능이야 아디 안 잡아인 잠 답을 쳐봐이나 아니 저희 찬이 민기 자 대라 인주 아 진주 맞으니 잠세야 됐다 봐 때니 이게 선디 봐 링세와 대라 쳐봐이나 민기 가다 도진 아 아니 라 진주 나 대라 양 의자 봐 양 그게 잡아 때인들 장능이야 근데 도나 아니 이게 딩크 대바들이 참고와 대인들 자유 찬이게 잡아이나다 미기 당이주 진주 아니 고도 라서 봐 양라서 봐 근데 망보 진데 발라 대니 아니 대니 뭐 잡대 비 미트 그레스 장능이야 안 장능이 주 비 그다득 아니 가서 잠링이다 모두 땡도스 대니 대니 미니 옌첸 디발라 대니 아니 대주 뭐다 쳇바니 열니 땡비겠다 칙세야 됐다 그레스 대니 뭐다 쳇바니 열니 치트그레스 니들이 이게 마본디니 민트바다 아니 미마본디니 치트바레스 답배차냐나 잠링크 양제 답을 쳇바이나 잠링세야데 미치리 양제 히바데 미치리 단 잠링세야데 공디 히바나 이게 이게 딩그든도아 아니 양제 히비가서 양의 양테라 미기 야다 진중나 라자다 잔음 제답을 쳇면나 아니 미기 짜라 고진 라자르와다 니 양 진부자라 진도 이게 조시 얘들이 이게 땡고 토리 이게 두야 자야 빠이나 친구 이게 쩌서리 된지 그 토니 아니 잔이 양즈스 다 디바룰라 가기고 거스니 제다가 체지제니 미데니 쯩냐도 저 자와 자와텔라 테니 아니 된지 쳇버 땡비다 치지르 잡아 잔이 그 강은 잔이 그 양제 잔이 그 쯤 아 쳇버 때데 얘들 미 마보츠 니발라 테니 된지 쳇버 땡비 치지르 Tani chi ni sa ni yin chen dupa la teni Ani ngaga chingwa sa nga ya na Dupa sa ya de chuk Da pe cha ki na Zangling ke yangze na Shibi bejong cha Zangling ke yangze na Shibi bejong cha Tan di ke no la Zangling Yangze Shibi Ani bejong cha La sa ma ne so de nga su ming Tani da ming de so da Zangling tang yangze ni ji paru la Kaki kukun raja kche di jene zanling ke yangze sebi na Tsik jitra pari Ani shippa da pejo ni ju paru li shippi Pa aki kukun raja di jani Shippa da pejo ni chad jani Shippi pejo se ni Yang Tini Tenji chepar tini bhe ni yang tsik jitra pari Ta zanling ke yangze shippi tsik de da Shippi pejo shippi tsik de ni ju paru la Na shippi ke nadra kche di jani Zanling ke yangze na Shippi pejo cha Shippi pa ju pejo di yore se ya Tini dhe chere zina ta Kecha, jeba, jichang rukyo, jeba jitruk yor. Tiendir, tsi nying dhubi ki jeba jitabar. Ta tenje ki ta jeba mambo ji, tsopan jeba mambo ji, nipa la teni, ane gondi heba na ye, tami chiji lu yin nanda, teni, ta njide ngal machik lu yin nanda, na ta lu nying jo, shija tenbi ki ta, tenji seya ta jitruk yor. Tiendir, yege nipa la teni, mi nipa la teni, tsi, Ani tsik mambu sapa la teni jeba, ani jeba mambu dipa la teni luni ji shija, jini ji tenbi ku, ani tenji ji tenbi ku. Teni tenji tezo la, ani nganso gu ta lobzhon se nanda, yana chini yapo shiba la teni, ani tenji tezo gu nama ten yapi ku ta juja. Tan do nan jik ten, teni meshi ji lui nara, tambil haji ji lui nara, do na tezo nono ten yapi ku ta luni ji danga ta menga, kipa goma tezo ku. Rang tini mtsik nono shun yuki nyanyo tesu soma da ta danga ta menga ki tse namba shini ino ma ten yapik ta ten tesu di ani yini nga tsuk ta gotha gres

0: 베지기 이토도 유비게 땡지 야나 용대 소지 야보 또기 봐 있나 아니 가서 비는 마히 탐이다 비그 로단 이제 딱차 다주당지 나야라서 버티 소데 시가 미히 데라라리다 아 베데당라 아니 자이다 인라서 버티 소고 토도 유비게 토모 마인 바그다 아 용대 소지 난데도 찌셔마 야보지 또기나 아니 자이다 인라서 봐 대소지 게이그 이게 그 좋아티 히지다 하장 거 아니 같이 먹어 보지 자리 같이 먹어 보지 자리 다 대자 많이 봐 아니 된지 추 저자 봐 된지 있나야 아 강 저지지 게이데 야보지 마히 봐 있나 아니 데이터도 추 저게 비그 지금 돼서 아니 자니는 또 때 매다 봐 자니는 또 때 매다 봐 된데 이봐 이봐 인자 게이 저자니 뭐 하시나 대잠지 아니 시리 나가 마음보진 통이겠다 미정당으로 시트 그래요 이 제가 마음보지 히나 아니 리용다 리빈 난다 대자니 마지 이 말도 진행시 봐라 대소라 로중시 비고 아니 거기에 치다 봐지 거기에 치다 봐 와다 된진이들 다 딘상 그 찬이 춘 바이나 라주 친리 그 콘스도 비겠다 진이 지선 다 대마이 바게야 다 로지 리바다 아 제자 리바다 상 생카리 바 상카리 바 쇼소리 바 라소바다 아 되니 린친 타이 바요 어 대인들 대소 초마라 야보지 용기나 대소 양우마지 시기 바이나 아니 대소 강한데 유비가 아니 게다 이게기 좋아데 아니 마히 탐했다 어 대인들 게이 대처를 아니 지금들 유비 누구 담으나 보지 자기 바레스 어 대인들 아 되니 공기 당 안쪽데 아 담바 단자와거나 라바 근지 이견서 지 리셰마 난지 지 민지 제바 근지 이게 좋아해 봐 샤세한데 자위자들은 천지 그존으로 보시니 남비 라바 쓴다 아슈로와 그지제 이게 땡바자르 마돌 대림 파 취야바이나 자 치셔치 야바이나 다 공디게 바 나기지 나솔로 리용 타이바 마보요리 지딘데 이토들 대인들 대소 초마가 자이 아더니 이만 라보데 아니 대소 소소가다 이게 기조아들 두데바데네 지레스 대인들 딱 가서 바반 내기 가서나 아니 라바건지 연전바다 리지마 탄지 졌다버 제피크 아니 민치 제바건지 이게 아니 배지 배카와 강진 바가 아니 양세선지 속에 다니 진지 아니 이게 요한데 아니 콘테미 선보다가 아니 투자 침비고니 아니 팬디지 화상 장보고 돈이 아니 마 예버샤지 인세니 아니 다 단지바 너희들 좀 단자와세야 되니 좀 단자와 그 귀바다 간지리 사바이나 되나 좀 탈심이 체디 인세요 좀 탈심이 체디 인세 진짜처럼 이제 이라 강 종계주 종바보데 니니 장니게 최대지 시부 담바 지인바 인나 아니 시부 담바서야 되게 강주 마주 그 키네 말이스 강주 마주 그 단자 야 말이스 자라 가르데처리 단지바 인나 아니 담자 땡아서 언제 문득다니 타나론 거 손도 손도기 바 인나야 아니 랑 단자가 뭐 손이 단자도 인지시지 그 된제 그 코로 도무만이 바겠다 투기여 바리스 데인들 난소 히라 돈부그나라 담바만비 킨제 마셀라 가디 까위키는 랑지르나 돌아 로모티바 다브르나 현야 옌데 시브라만 조로 세니 소마 나게지 시브 담바데서 괜히 랑 단자 아데 에니 녜지 기치데 타나 수당 녹이나니 플라와다 오데니 차베바레스 데인데다 시브 담바데서 그 아니 좀바 단 아니 짜비 짜비 션체 어야 좀바 단자니 좀 아 아니 좀데 에니 곤주 파르선다 리파르치 엔드파라 안 고고 베제 제그레스 데인데르 체르나 아니 좀바 탈심발라 다 바르드 쥐엔킹 그 기 바르드 쥐지 쫀다 버 치르잖아 아니 레로드 차디어 와 아니 쫀이 만 드위용 가슬라 데지드 쫀용 가슬라 바르파들 카닐 아소바 테솔로 투바이나 아니 레로나 버지 차니 이니 데소 먼테드 먼거 좀바 좀 못해야 그 텐데 그 강가다 바치 용기 버 데인데서 좀바 타시하는 발라 바르드 쥐비 그 기주 쫀다 버데 레로지 데 레로드 다 도비셰들 아니 좀바 단잔지 좀바 단잔지 바 데인데서 레로도 도트바이나 아니 좀바 대 아니 타신 바디 아니 느거요 대인들 사뱅거 아니 긴주 대서 보는 단지비 된저비 전저와스 어 좀바 단지바 대기 아니 강자지기 대지는 저비 아니 전저 그래서 와 대인들 좀바 타르신 비기 체들 아니 좀바 단자와 인세 그때다 되니 그발
1: 다다 지지 심바디는 베종 농촌 인진 리콘 감기 섬다 로티 리친시 샬라먼티 응아치 리친신저 가스혀

0: 통리 나라다 전쟁 동소지 개래가디기 야모조 차례도 아니 슈니 멩고 개래가다 소 야모조 괴즈컹가
1: 드네 치 죽섬 니드 조징가차 니니 니마랑 그쳔도 소 답단자 라한드 치 죽섬네 시디치 죽섬 파르 봄도로 되브장 로코터 카와체도 중진조 의장 로제 힘부 사코터 가스 자동 파버티 수티다 너브 공고사 그 치니제 니프시 따 응아차 예네 야 토미랑 가세 야나던 조 쩨쩨데브시 야침팔 밤나만 퇴유 상가마라 녀토초 댐저직바 다 베다 히바 기치바 주솜 니드 조지 nga cha ni ni ni ma ni chep ju ni nang ni ni ma gi chem te lang chem so chi da te lang chem so du ta da wa re re la da dan jam da chop zo ni dal ti nang ni ta ri da wa ndi gi dab dal chan so na da dan jam ri da ho te ni beda hiba gi chiba juksom ni beda nga ba gi chiba juksom pa la pon to chok kana ki da si na pon to lor ki da ho te ni hin ro mang so gi exam gu ju tebzan ruk sa ko da ka che du jung zin ro u zang lo je hin bu sa ko da gan sa dong pa ri ti su ti da nam ti gi la ngo so gu ri ze da ho
0: ji ji 七年生七年阿家阿尼七年也七年阿家生把尼玛拿子一圈个个马都大瓦十步得及多金天灭比阿巴开路及大王西阿个路新不努尼下的得及者这组尼都哈吉努对南下乱度无看了尼也浪下路普鲁主比七了七了没子圈个电农一呢七年生七年阿家阿尼七年也七年阿家生把尼玛拿总的尼那就开心个
1: 드네 다다와리리라 지단 사주메라오게 조왕 캄케체조리리도 드네 베다 예반달 찬소나 제라 단다르 자커남 조왕 메추롱 좀지 까머주 치위 여제 남코치야 체지밥진데 세브라치 조왕네 파산친 돈설 라관니비 위더 샤제이토 차추토롱초 치니에그네 라관남지 까머주레 샤제이토 남코치야 차춘레도히 다다반디 자다까마게 조탄 네베텔라 티니 제나 차파기 파치 텐능 보르제다오 데 제브라치 쫑안에 파산진 도서 락반 니피 우이다 샤제이도 차추 토론 쪽기 칸다라 다와 제파티기 차추티 능 보르지기다오
0: 니 베다 제파케 시임 바치 콜레히나라 제파 이게 나 딘 쥐지 쥐니 쥐섬 쥐주 쥐지 녜셔 녜시니 녜시선 녜시나 녜시주 선지 제지 콜라 인즈 켄가 다 콜링니게 베다 제파케 다 힌도디 쇼사르코 샴라 드링크 자케 치죠 콜라 모데치나
1: 테네 다 트랭키 자케 치죠 쉬나 트랭네 부 메탈리 다와 예피 치바니 슈고 치다 쭈크피 치쵸비 리자 니마 까마 먼저 조투 미니 트치 털 요와 샤인도 자 봄도 로다 하치나 두 트랭 남고나 헤지 남고리 마저 추수 쭈크제 다 시르 추수 쭈크바니라 도 스튼 참 칼 상니 보여다 예피 남가 자 다와 조투 사추 나니 보여다 가 피치제 자 멍멀 조투 메라 예니 보여치 니치 비치 소암 자 락바 조투 추니 텐디 부저 로토 휴차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라 접잖아 답 받던 거 이제 같이 해 버릴 거.
1: 엄마지 제때 그거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 전에 야모 이제.
1: 어지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 총초 씨 봐. 진라 로란 씨저 디시도 저와서 로 총초 씨지.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나 미피 추엽잔라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좀 유다 천안자 다다 니심빌린 첸티나 베종롱 칭닌 칭리콩 강기롱 칭제 시빌란 이치빌린 첸디시 샬문팅 안젤린 첸니로
3: 집에 참로 희자
2: 집에 참로 희자 다시하라 나가 로청초보 조모여달라 장천조제다 친지제라 절레지다 희지힘

0: 我把我拿来煮鸡丝。嗯，吃没嘛事的，进来看大的去吃。看大。嗯。呀。啊嗨，都是吧。爹。都是的，多做你拉不差，家那了没安装个，没人等不能闲，打个慢板凳呢。啊哈，子，你不过的，姐，那，打不拉就是。啊子，打吃没嘛事，进来就打。
1: 对，本来的拉拉钱呢，俺又我不就能我也不，要不，俺他我也得，哎呀，我得住，要住，对，小大弟，修修修，要大弟要修，丫头，我引导说，七松七松七松，修修修修修，七松七松七松，修修修修修，七松，我这，巴上的弟弟。
2: 爷爷，吃了你。俺也多送点菜来，你妈。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1: 어디? 빠사랑 라고 가르쳐서.
0: 라고 차스.
1: 그디?
2: 어떻게?
1: 어디야?
0: 맘바. 가서 앞자 같이 이제 차스.
1: 오들아. 된장 소소 맞제.
0: 치사체.
1: 다 데리 지나니 톱자고 자 니 나녀. 학벌이 뭐 그제게 대줘. 아.
2: 싶었어. 아.
1: 싶어.
0: 맘바. 되게 권자미네 키송게 대줘지죠.
1: 다 데리 지나니 니 난 권주인다.
2: 헐레
1: 제 되라.
2: 레스도서.
0: 레스도서.
1: 이 도주 도주 멋이다. 나도 로그 봐라. 도지엔 다과디.
0: 알레 보송 좀 디샹 제지 슈보지 메드라
1: 저 오드라지 네 괜히 뒤무이다 너도가 어디 소지르지 겨제 대요
2: 최선도 너잖아
1: 최수아
0: 치카시에 넘어졌나
1: 치카시에가 까봐체래 치줄아지 너도가
0: 뭐 왜
2: 아 뭐 도대체 치줄아지다 옆에 계승아 치줄아지다 얘네 네 부고 뛰어들었어 내가 왔다 놓으시게 봐
1: 오들아 뒤지 뿌지지도 가네
0: 뿌이 봐지
1: 가상 언니 제대로 뿌면도 가네
0: 뒤뒤 또 매매 봐
1: 아
0: 맘바 맘바 뜨서 예스나 뿌디게다 니라고 매주제 미리 또 가지 거기 쓰기
2: 오네
1: 망고 때 거야 가려야겠다 너도 대샤 면준 게래 여러분
2: 아씨 또줘라 니 뿌디 매주 게주스다 대제 마키에 매스기래 이씨 메리 추숨 주니 왔다 마
1: 우주 들아 마도다 클리지시 정말 마도다 마도 클리 마도
0: 도조 니 락부들레 메리 추숨 주지면 잡으면도
1: 다 들이 치라니 가래 추숨 추숨 라세 머신에 빠사랑 락부 근처에 차래 아
0: 알레 두세 차봐 가사 나 아바심고 아니 레디가 야자 원래는 야사바다용고 녀사바디 야주 야 레디주 야지 디네주 야지 안가 레디가는 게다쇼 마사지 락차바데니
2: 뽀 아 데쇼 데
0: 가지서 다냐
2: 가다 가다
0: 아지 락차로 락하다 가요 아지
2: 뽀든디
0: 알레 와 두세 차봐
1: 알레 락차죠 디마레
0: 라 누르 제서 디바 닥바
1: 알레 다녀 신에 하고 계란이 드린데 벌레가 염려서 봐. 다 영이 제 말해.
2: 이베 스레시 멘데 스레시 이라메 아주 빠네.
1: 네 로시 이걸 야 벌레 치숨 들리가 염려서 봐.
0: 예.
1: 당무이도 또 아.
0: 뭐? 왜?
2: 왜? 가장 못 봐야 돼.
0: 벨레도 있어. 왜? 좋아.
2: 알려줘. 도와줘라. 기대 잠도 이제 시장가 용 벨레도 쟤나다. 계속 기대 벨레도 쟤마다 예쁜 마귀야.
1: 벨레도 진짜 맞다. 보고 싸부도.
2: 최소 말아 보고 사는 싸.
1: 어디 딱 이거 보고 뭐냐 싸.
2: 도와줘라. 예쁘고. 보고 하지 마.
1: 보기 밥이 자주.
0: 예, 뽀바바 라스타.
2: 아, 씨. 뽀디케 데라라. 아, 씨. 도와줘라, 뽀디오.
0: 아지 뭐 강북 중국 대사
2: 중국 대사
1: 다 저런 이 가르치기 봐 지가 라고 치기지 지가 북유기지
0: 도저 다저디 불리딜리에 쳐드라이
1: 불리고 나 샤르디야 럽나 다가로봐
0: 도저 근데 기바가 다티샤 불리 야동연리 불리 김비트리야 와치바가 되네
1: 빙산치도가 문에 내지 된다 망고 요리 타이네 네 저런 이거 별로 되게 매스 시험해 봐.
0: 진짜 진짜.
1: 뭐냐 쟤 나 저런 이거 뭐지 야 고해 걸매.
2: 나 야 고해 매라.
1: 어. 디디인데 빠사라 마자죠 창라도 지기 봐. 디디 슈네 저런 이거 나 커서 룸에 치솜디 쭉서지 떨셔 그래 삼제. 네 저런 이거 뭐지 야제 니 총게 마즈나 담인다.
2: 마즈나라.
1: 네래 저런 이거 뭐지 거기 치디지 랭가 용거를 삼제. 다들이 저런 이거 별로 치솜디 뒤지 임바 마세. 로시나라 치숨기 사베 쳇사 치니데 냠도 죽인다
0: 쳇사 치니
2: 치숨가라 치니도 네 치시
0: 아티 모 치숨가라 치니도 네 안 친
1: 오 다지지 치스 제라니 은지 럽젠데 파 날레선 차 레스 제라니 데시다
2: 레스 레스 레스
1: 드리니엔 데 제라니 무마 친가 죽인다
0: 야 모 욕도 내 나로
2: 요요 我爹咪，我拉不过几句干事的，我也不过见识惯了。不，
0: 啊，
2: 爹是的，
0: 干都。
2: 哎呦，我的，哎，木头这多种的鸭蛋。
0: 啊，这一当初马拉这爹爹好吧？对的，但是我有我的，我有个错觉在，我有我俩不过见识吧。
2: 啊嘞，差不多不，差不多。
0: 多少？大警察托钱那学一段了。
1: 我这真正没事的。다다다라야미쯔쯔차요너도총대에게마주주심이가래제자팅아디가랄패쳐부터그러다
0: 패터봐암주제네패쳐부터야보아라
2: 도주라그지칠긴제남균양주유미깡깡차라나이너블라내유미깡깡섬시제긴자그지칠슈야인다
1: 어지라나주퍼유지비미리라로튼베초고야리빈주지패지로마제나가봐유그래시
0: 위사제행게도错过也不是呢，哇！你这就过不过来，哇！托起错过，压起错过，
1: 是吧？是吧？是吧？
3: 一心准备错过，三三加零，好吧？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르 무이 드린체도르세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테 쳔리나 워캬니테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아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기히
2: 워제제제 롱진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야

0: 무슬로 최홍 바차체를 말해도 내 인지통 탄지신께 바오 쪼자지 뜨자리 최인들은 늘버지네 최안여를 좀 먹게라 제소시 최몸무사도
1: 가손 최사보니 니안여동 최안여님가 전리통 인정 예배 바오래 대린신 안에 만배동나 쪼 리대 니안여라 만배동나 니 캠리 센토이
0: 최안여라 만배동킹가 말해 저런 거 아니야, 맘에 떠오르지. 무슬로, 네 제목에 고통 되나 대고도 르사네. 무슨 거 부르죠?
1: 가소. 가소. 취취 밑에서 내내 파차주. 내니 개지 대란 저와 밑에 밑에서 힘에 시기나 지어 말해.
0: 무슬로, 로서 쟁해라. 취안이 니안이 종년 바오 조제지 소호 손자네 대리 우리 종위 차오 무슬로 최년님 등세 가져치지 마도 때매 호야 최老板们 조는지
1: 가송 애취了세 취노래지 취안이 조노래지 니안이 묵인 우리종바마래 취는 바오 나오 가송 그 루지지 나오 바오 묵인 그 루지 취롱 사보니 你去睡没得了没你去没睡了去睡不了吗去睡就来他们没睡就见面这些全都拿下来包子拿回来没朋友就来可能被你们的那一级动汤子现在容受动子了你没不做操和来没准的那农子突出来日子没上的去喊个中间 没从个本大岁年啊 打打知道破满口俺去找我容个不打马的却做了八爷呢人家被叫马当真可错呢俺去女人去找我的没空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2: 陈佩勇给加上陈尼国民使用的张处长党土车西巴党张处长给公尼尼荣国年的大把组织

0: 아파. 제지지 세미기. 니야 좀 하고티. 아파. 나 좀 카타지 마리. 니야 괜찮으라 메나 자예. 니 소도. 아피 끝에니 제루 후예. 아파. 제 조바 좋은지리.
1: 범어. 마참아 시거리 아빠 시절아 맞아 나마 생어 네 끝이 아프지 시에서이 저 아빠 쉬었다 저 무실의 나마 전도 에요
0: 아빠 나 나 무실의 나마 전도에
1: 범어 저 아빠라 듣던 맛이 저 무쉐로라 갈링의 하크 아비 가뇨 무쉐로나 뭐야 부실 저 무쉐로이 나마리소나 나 뭐마 르데리
0: 무쉐로 쿠세노라 보모 히에메세드도
1: 게게제자 무쉐로다 보모 데니치던다 천상기 따로 켈라요 마레지 레디 쳐다 무실로 니치던데 르카시 친구니 아중이니 점을 시에자 데데 무실로 이 남아 너마디 쳐레 제다 마레 범어 랑기 데인체데 랑기 베츠 시에거레 그거여도 야부송거리
0: 아파 이나 옹에 선주
1: 다치 시에모크
0: 나
1: 데이티 정이 바도 앞이 가녀크 저 무실을 남아시나 나초 자카유비 전여티 미라라 허즈마리 저 나초 무총기시 부무시에자도 저 앞이 칼라니거리
2: 姐呢？俺女婿好，俺这里啊。呀了，呀了，哎呀，不是了，不是了。哎，对的，对的。伢爹呢？去阿去阿萨米毛巴西去登山去，去空去看了伢。可是去阿萨米那么忙呢，阿去打电呢。 라사르 대주 좀 말이야. 에? 아키. 최선어 야포 통도 아. 최선 고신데 저 코노 후선에 말이다. 에? 가시 다 말에나 전화사세디 그거 니마나 쳇세. 진짜세나. 아키 최동 아사미니 되세되네. 최콘게 진짜 봐서 치선이야. 무슨 게 전어